0: 지금 너 보자기 이렇게 생각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샹쪽에 조이다 뻥깡 바바 찌찌찌찌찌찌찌찌 뻥깡 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
1: Jazz en Javeriana Estéreo.